0: 어디 보나이다.
1: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.
0: 지금양 우색 광주 10만 개 전기
1: 슬 어디 서자.
0: 화하영
1: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.